우리말 방송 시간입니다. 지금부터 이 시간 조선어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방송국에서는 중파 1269kHz 단파 95.5MHz로 방송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는 도나시 민족종교사무위원회의 뜨거운 협찬으로 꾸려지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활과 건강의 김설래입니다. 챗 GPT가 등장하고 나서 많은 분들이 불안해하셨을 거예요. 내 직업도 AI로 대체되는 건 아닐까 하고 말이죠. 실제로 다양한 연구에서 앞으로 수많은 일자리가 AI에 의해 변화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직업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AI 시대에 더 빛을 발하는 직업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AI가 아무리 발전해도 인간의 손길과 판단이 꼭 필요한 직업 다섯 가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직업들은 미래에도 꾸준히 사랑받을 가능성이 높답니다. 첫 번째, 윤리 전문가 및 철학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AI 기업들이 철학자를 채용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AI가 내리는 결정에는 윤리적 프레임워크가 필요합니다. 어떤 가치를 우선시할지, 어떤 원칙에 따라 판단할지 정하는 일은 인간의 몫입니다. 윤리 전문가, 철학자, 가치 설계사 같은 직업은 AI 시대에 더욱 중요해질 거예요. 데이터로만 해결할 수 없는 옳고 그름의 문제를 다루는 이들, 바로 그들이 미래에도 귀한 대접을 받을 전문가들입니다.

높아질 것입니다. 세 번째, 창의적 예술가 및 스토리텔러. AI가 그림을 그리고 음악을 작곡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예술은 기술의 완성도보다 메시지와 감동에서 나옵니다. AI는 기존 데이터를 조합해 새로운 결과물을 만들 수 있지만 인간의 경험과 감정이 녹아든 진정한 창작은 여전히 사람의 몫입니다. 특히 브랜드 스토리를 만들고 감동을 전달하는 카피라이터, 시나리오 작가, 소설가 등은 AI가 쉽게 대체할 수 없는 영역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아무리 기술이 발전해도 진짜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합니다. 네 번째, 교육자 및 멘토. AI 튜터가 등장하면서 맞춤형 교육이 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은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것을 넘어섭니다. 교사는 학생의 꿈을 키워주고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며 인격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AI는 학생의 취약점을 분석하고 맞춤 문제를 추천할 수 있지만 학생의 눈빛에서 자신감을 읽고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일은 인간 교사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멘토링과 코칭 분야는 앞으로 더 큰 주목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돌봄 및 서비스 전문가. 요양보호사, 간병인, 유치원 교사, 반려동물 관리사와 같은 돌봄 직종은 AI가 대체하기 가장 어려운 분야입니다. 돌봄은 단순한 업무 이상의 가치를 지닙니다. 상대방의 기분을 살피고 따뜻한 미소로 안정감을 주며 때로는 말없이 손을 잡아주는 일. 이런 작은 행동들은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가장 인간다운 일입니다.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돌봄 전문가의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할 전망입니다. AI 시대에 우리가 가장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은 AI를 두려워하기보다 AI가 할 수 없는 일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공감하고 창조하고 가르치고 돌보는 일. 바로 이런 인간만의 고유한 능력을 키우는 것이 미래를 준비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아닐까요?

요즘대중들의모든관심이바로이직업에쏠리고있는데요바로축구선수입니다2026년피파월드컵에서축구선수인크리스티아누호날두는6회연속대회득점이라는놀라운기록을세웠는데요2006년독일월드컵을시작으로20년동안단한번도빠짐없이골을넣은거죠단순한재능의결과일까요아닙니다그뒤에는매일새벽4시에일어나훈련하고철저한식단과수면을관리하며경기후에도바로회복운동을하는꾸준한습관이있었기에가능한일이었습니다호날두의이야기는우리에게분명한메시지를전달합니다바로작은습관이모여인생을바꾼다는것입니다그렇다면어떻게작은습관을만들수있을까요

첫 번째 비결은 2분 법칙입니다. 새로운 습관을 시작할 때는 2분 이내로 끝낼 수 있는 수준으로 설정하세요. 책상 정리하기보다 책상 위 펜 하나 놓기, 30분 운동하기보다 운동복으로 갈아입기처럼 말이죠. 이렇게 작게 시작하면 시작 자체에 대한 부담이 사라지고 일단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더 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습관 연결입니다. 이미 가지고 있는 습관 뒤에 새로운 습관을 붙이는 거예요. 예를 들어 커피를 마신 후 명상하기, 양치질 후 1분 스트레칭처럼요. 기존 습관이 자연스러운 알람 역할을 해주어 새로운 습관을 잊지 않고 실천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환경 설계입니다. 우리의 의지력은 생각보다 약합니다. 그러므로 환경을 먼저 바꾸는 것이 중요해요. 운동을 하고 싶다면 운동복을 눈에 띄는 곳에 걸어두고 독서를 하고 싶다면 침대 옆에 책을 펼쳐놓으세요. 반대로 나쁜 습관은 환경에서 치워버리는 겁니다. 스마트폰 중독이 걱정된다면 잠잘 때 스마트폰을 다른 방에 두는 것만으로도 효과를 볼 수 있어요. 네 번째는 기록과 인증입니다. 달력에 실천한 날마다 체크 표시를 해보세요. 이렇게 시각적으로 자신의 성과를 확인하면 뇌에서 도파민이 분비돼 또 하고 싶다는 동기부여가 생깁니다. 일주일, 한 달 동안 빈칸 없이 채워진 달력을 보면 그 자체로 큰 성취감을 느낄 수 있어요. 다섯 번째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지속입니다. 하루 실패했다고 해서 좌절할 필요 없어요. 이틀 연속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호날두도 수많은 슛을 실패했지만 계속해서 도전했기에 6회 연속 월드컵 골이라는 대기록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내일을 바꿉니다. 내일 아침 물 한 잔 마시는 것부터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그 작은 변화가 1년 후에는 전혀 다른 모습의 여러분을 만들어 놓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인생을 바꾸고자 큰 결심을 합니다. 새해가 되면 다이어트를 결심하고 월초가 되면 영어 공부를 결심하죠. 하지만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아 작심삼일이

이 되고 맙니다. 왜 그럴까요? 너무 큰 목표를 한 번에 이루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뇌는 갑작스러운 큰 변화를 거부합니다. 대신 아주 작은 행동부터 시작하면 뇌는 저항하지 않고 오히려 그 행동을 반복하도록 설계되어 있답니다. 오늘은 작은 행동 하나부터 시작해 보아요. 100세 시대 100살까지 건강하고 활기차게. 지금까지 방송 담당의 김설매였습니다. 여기는 도나시 용매체 중심 라디오 종합 채널입니다.